0: 대거원 난시 나갈 수 있으시 당시겠습니까단 그대 고조 위태스틱릭 백원단이 하여하시는데 아시샤이 아시나 하이쿠시고 백원 백원 클래거든 선은 클래신쇼 베테라 이클리 백원 주고 나스스캐스 주는 해 백원 클래거든 시니디 슈누 디 시니 주고디 시니 제슈 백원 주는 해 백원은 클래거든 시신나 클래거나 하군지 백원 백원은 다수 주고 주거나 해나르레니 백원 주고나 해 백원 클래거디 이해진디 백원단은 하스티네 주고나 해진디 백원 주고 죽은 다 수호컵에 죽은 알라 헤헤헤헤
1: Hey, all right. Mescalero Apache Tribe. A little bit of sharing here, there in town. I just asked. They said, okay. So grateful for them. And yes, we will finish off. And coming up shortly, we'll have the obituary here. So we'll finish off.